0: 오늘 장기 면회갔다가 호텔 잤어.
1: 걱정하지 마 자기야. 이거 다 금방 해결돼. 내가 다 해결할 거야.
0: 이민수 같은 놈 진짜.
1: 야야.
0: 무죄 밝혀낼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울 거야. 그러니까 당신한테 가족이 있다는 거 잊지 마.
1: 냄새 많이 났다.
0: 지금 냄새가 뭐가 좋아?

주는 걸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

0: 실력 같은 걸 표현을 하니까 저는 흘러오는 거예요. 사람이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힐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1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총이 아니에요. 이거는 대포, 아예 대포를.

0: 눈만 마주치면 땡긴
1: 그쵸?
2: 걱정에 신경 쓰세요.
1: 말 듣지 않아도
2: 다음 케이크 보세요.
0: 저희가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
3: 제가 운전하고 싶다 그랬어요.
0: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랐어요.

0: 같이 씻으면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.
1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1: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습니다.